0: 이모. 이모!
1: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에스